아우카북님 말이겠지 그날 정도일 여기를 정도 원지로 1.6MHz FM 우주엔도 다스잉 다콕 브리제 사활만이 신이디 신이디니 르잡자고 르사몽 피아바 동판에 끼시 있어세 아부노 항하니 때가 있어 때 땅사 르사몽 거이 허르마니 마니 헤데 버마니 어르사몽노 그날에 르시와는

아워저러 크나도 크나도 그리사몬 크나이 동네머니 띠부르사몬이 파이싱 노승 탕레는 하녀 하이트게세 수면서 나야는 샤부니 풍카하망 다카르졸라니 비전 네부르마 아우타쿠 비전 풍카함 가이사간 크나나이 모노데비 조마티아니 카난게 니르삽자 그리사몬 파디 다쿠 비전닝이 어르자몬 어저라 저라 또 데프테레프 탕은여 동어 아부니 야글로 하녀 하이증 아티니니 레디우 쿠이스 판다 오버 하블레니 티니 퉁몽 노티 승몽 승라에니

0: 아파진 게 어쩌라 한여하이 꺽도 그 샤브동 그런 거이 나야는 헬로
1: 헬로
0: 아이 남성은 북극
1: 뭐 남성은
0: 아우
1: 어디 볼까
0: 아 어디 볼까 하
1: 양기 형으로 나온다
0: 아우 아우
1: 힘이 북한에만아
0: 너
1: 바로 북한에만아
0: 예
1: 꼭 버럭
0: 보시나니까
1: 쉐리
0: 꼭 버럭?
1: 아니 먹고는 맛있잖아요 진짜 들겠네
0: 아니 먹고는 맛있잖아요 아 불 사분일 자문가 먹고?
1: 네 딱고 보시나니
0: 비시나니나 어보 마티아 도끼니 넌가?
1: 예 한영나
0: 너 나야는
1: 딱 돌아니 신이 바이코토 바이코 뭐냐 앵글이
0: গেমলার তখনই কাতা সঞ্জয় কহের মানে বিনিংয়ে ফাইডি আর চামুন খানায় হারলাইনে ফাঁদ থাকে

가방샹아니 만주마 또 한피샤 다복중 만주곡 슬라이만우 바니아니곡 중 바니아 따모노 슬라이만 지니버럭 나디 무이성케누나구 베르마 반타 아크란 게 어버사야 버럭

숭서라 고리시 인장 날찌니 머송리 미신 거 어머니 바니야 가이마누 랑키샤바이 바니야 가이마누 농 하트 바라와샤와 와니 마니 바이두비네 팔이마누 어머니 미신 짜장나이 마누이 청전나이 마누이 엄뜨리고 바니야 가이마누 마이롱 턱, 섬, 머소 다이 성전에 머니 달, 미크둥, 타이크둥 어버하이 니 바니야 가이마누 아 아니부 바니야 가이마누 따먹해 아 행케도 꼬석머니 뭐노 닥티 파이 닥티 팔리키면난고 팔리마니야 행깐까이 뭐따이 쇼기탕라앙클레이 키브리던시 난고 어머니 오롱카 리좀 뭐 클라이마누 야클랍니 뭐 클라이마누 어버카랑 그방난고 자가보고 왔난고 어버하이 어머니 바카르이 풀정나이 모톰 샤톰 슬라이 바 부리록니 제 샤톰 피톰니 머니라고 바니야 클라이마누 के तबोक तक ऐसा कतार लग जाए रबर अब वो खेरांग कबंग नंगो जगह वो कुआं नंगो अब निबो बनिया खाई मनु अब बादी बो ताईतों बनिया खाई मन वाक निफार्म तोक निफार्म मुशुक निफार्म खाई मनु अब वो खेर ते बोरांग कबंग नंगो जरा वो कबंग नंगो अरो साल होर 해바자기 동안 난고 하이네 하이 아리만우 어르보 저라라 난고 자가 거할 거던 난고 또이 거루 또이 다리 난고 다이 랑보 난고 이렇게 랑 기샤 기샤 바이 타모케 바니야 클라이만 중 악 아잉 파징시 먹을 가이란에 난고 그 어버 하이 나이네 중 바니야 카이타이 바리 그 가방송 아무리 만드 허디 만드 헌디 8731875545 어 만드 마바이 그 만드 마바이 그 바송 대신 하냐 하이 에르사문 크라피언 에르사비 크라노는 마니키 데버마

까샤 만져와 쇼파샤 야사기네야는 사방하나? 헬로 남사고? 헬로? 카방안 크라이동을 사방하? 헬로? 니니 만져와 넘버는카? 9862621459 사방하 만져디 꺽사디 헬로? 어, 뭐, 어서이, 다라라, 마게시, 어바이, 클라유. 뭐니, 먼저, 뭔가, 9862621459. 카펑성, 클라이네디, 뭐니, 먼저, 뭔 넘버, 9862621459. 뭐, 먼저, 뭔가, 먼저, 뭔이야? 뭐, 다라라, 마게시, 먼저, 뭔이. 크라피언, 루사무, 머니, 덤프로 머니, 크롱바이.